정오 부분이 스카츠코나 암스나스 스카츠졸 어방탄리 말미코나 방마스바 빠트냐코마 이바비두 야상콜라 과타반두 빌레바소나 졸라졸라 스야솔라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